0: Hi, my name's Shawnee. I have been coming to Culture Complex for 3 or 4 months. And
1: 했다고 트위터에 막 해체했다고 쓰세요. 막 쓰고.
2: 네, 어쨌든 뜻친들이시죠. 네, 다 마편이죠. 얘는 마편 아니죠.
3: Entonces, nuestra última charla en la sala de la colina y por lo tanto, ¿por qué ponía?